0: 건너편에서 공격해왔을 거다. 게다가 이 정비들의 파손 시간이 얼마 안 됐어. 놈들의 위치는 이쪽이다. 놈들은 멀리 가지 못했을 거야. 당장 추격해.
1: 예, 알겠습니다. 산 위로 추격한다! 빨리!

0: 들어! 내가 놈들한테 날 따라와! 어떤 분들이 소멸하자!
1: 아, 따라붙어! 떨어진 놈을 군법으로 처리한다!
2: 右边埋伏，
3: 二小组右边埋伏，进入一组。

0: 여교대는 동무에게 맡기겠어. 감옥을 해방됐으니 상부와 연락한 후 다 입문을 받으러 가오.
1: 대장 동지, 밀면 더 데리고 가십시오.
2: 대장 동지.
3: 아니요. 사람이 많으면 들키기 쉬워. 강남에도 우리 쪽 사람이 있으니 가서 그들에 너무 받으면 돼요.
1: 그럼 꼭 조심하십시오.
3: 알았어. 내 반드시 량진 동진을 찾아내겠어. 동지들도 지원군 동지를 도와 감옥을 계속 수색하도록 하오.
4: 네, 알았습니다. 반드시 량진 동지를 찾아내겠습니다.
3: 가자.

0: 옥수가 네가 어찌 된 일이야? 괴뢰군들이 오늘만 해도 두 번이나 마을에 와서 낯선 사람들 모두 끌고 갔다.
1: 우리 군이 지금 간부 같이 해방했습니다.
0: 마을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도 알고 있다. 이 고생도 이젠 끝이 보이는구나.
1: 아바이,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0: 무슨 일인데? 말해봐.
1: 강인근 마들과의 연락망이 아직도 있습니까?
0: 응, 있다. 우리가 각별히 조심한다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1: 부상을 당한 채로 강에 빠진 지원군 정사병 동지가 여기까지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바이께서 인근 마들에 연락해 강간을 수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 동지는 찾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28 좌우에 키가 큰 정년이고 리성만 군대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0: 알겠다.
1: 부탁드립니다.

0: 대장님, 강 인근 방어선에서 놈들이 정찰부대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군 몇 명이 살해당했습니다.
1: 그래? 지난 공격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슨 수작이야. 설마
0: 혹시 저희가 쫓고 있는 그 군관 말입니다. 놈들도 쫓고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럴 수도 있지. 우리와 몇 번이나 마주치는 걸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인물이야. 사단에 가서 강인근 부대들에게 순찰 강화시켜달라고 요청해. 특히 야간 순찰 말이야. 그리고 자네 대원들을 파견해서 주변 마을에 감시와 검문을 강화시켜.
1: 예, 알겠습니다.
0: 가봐.

0: 어르신! 여기서 범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편에 적군이 있어 위험합니다. 빨리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1: 저에게 물을 먹여야 돼요. 저에게 물을 먹이고 난 다음에 바로 가겠어.
0: 빨리 가십시오. 야. 이제 그 군사금지구역으로 됐거나 오시면 안 됩니다.
2: 야. 가자, 우리.
1: 여기 풀이 좋아서 소가 잘 먹는다. 우리 많이 배 가자. 어?
3: 네, 아빠이. 어. 아빠이, 여기 참 있어요.

0: 어르신, 왜 아직도 여기 있습니까?
1: 아니, 여기 물이 좋아. 소가 잘 먹소. 안에 좀 배우다가 집에 가져갈래가 그래요.
0: 그만하고 빨리 가십시오. 강의근은 전부 금지 구역입니다.
1: 알았어, 알았어. 안에 요 불만 챙겼어. 바로 가겠어, 야.
0: 빨리 가십시오. 야.

0: 이 사람 빨리 수리해 줄게나.
1: 아니 수리해 씹는다고? 집에 데려가려고 그래요? 아 너무 위험하오.
0: 잔말 말고 빨리 씻기나 하게. 나한테 생각이 다 있네.
1: 야야야 알았어.
0: 자네 배워놓은 풀이 큰 쓸모가 있네.
2: 여보!

0: 둘이서 둘 수 있겠어? 자, 이제 빨리 돌아가야 돼. 수레가 여기 오래 있으면 의심 살 거니.
1: 젊은이 답변한 뒤 이 소는 못 지낼 일이 없어.

0: 오수가 빨리 와봐. 이 사람 네가 찾는 그 동무 맞아?
1: 맞습니다. 이 장면 맞습니다.
2: 몹시 허약하구나. 12시면 상자에 염증이 생긴 것 같다. 살려낼 수 있겠는지 모르겠구나.
1: 아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아발, 이 사람이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2: 내 친구와 약초 그리고 달게다 인삼을 가져왔다. 여보, 얼른 가서 삼계탕을 끓여.
1: 네, 삼계탕 끓여올게요.
2: 상처 깨끗이 하고 약초를 발라보자. 그리고 삼계탕을 먹여보자. 탕을 삼킬 수만 있다면 살아날 수 있을 게다.
1: 제가 구급 가방 가져왔습니다. 먼저 선처부터 소독해 줍니다.
3: 晚上我做了一个噩梦，我梦见你受了很重的伤，鲜血流了一地，我一下从梦中惊醒，再也无法入眠。人们常说梦是反的，我真希望如此。现在我只能默默的许愿，期待着你平安归来，还像以前一样。 是那个健健康康、高高兴兴、阳光灿烂的青年军人。
4: 文干事，高主任，在干啥子呢？高主任，您坐。文干事，我来啊，是有一个任务要交给你。什么任务？ 你也晓得我们的战线已经推进到了豫江北岸，敌我双方在江两岸暂时陷入了焦灼状态，所以啊，对敌宣传广播目前就不再是敌工科工作的重点了。再加上这一次豫江桥的战斗，我们的部队俘获了不少美军的俘虏，这么多的俘虏。 那可是不少情报啊！这些情报，他就需要有人去进行搜集和甄别。你啊，英文好，上一次协助侦察科，你的那个表现，那可是非常的出色啊！<笑>注意，注意，全国男性朋友们，竖起耳朵听好了。 今天有个天大的好消息，磁能能量裤全国新品首发，厂家放大招了，市场价398元的磁能能量裤，今天不要钱，免费领，对，一分钱不要，免费领，只要你现在拿起手机，拨打屏幕下方的电话，398元的磁能能量裤直接送到家，这可不是普通的内裤，它是一条专为守护男性健康设计。 用22颗高能磁石呵护男性的能量裤，穿上它，腰腹暖暖的，整个人精气神都不一样。今天厂家拿出2000条免费送，一个电话免费领，数量有限，先到先得。现在立刻马上打电话免费领。
5: 一开始看到电视上说磁能能量裤免费送，我都不相信，心想哪有天上掉馅饼的事儿。后来我儿子说呀，爸，你就打个电话试试呗，也不费啥事儿，我就半信半疑。

0: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1: 땀이 난다는 건 좋은 일이야. 네 할머니 죽을 써 왔어요. 좀 이따 먹여봐라.
0: 아바이, 언제쯤이면 깨어날 수 있겠습니까?
1: 글쎄. 그러나 이 젊은이 원체질이 좋아서 꼭 깨어날 거다. 아, 됐다. 나 이제 가봐야겠다. 날이 어두우면 저 괴뢰군들이 마구 총질한다. 내일 다시 올 때 먹을 것들이랑 같이 다 주마.
2: 고맙습니다, 아바이. 조심히 가십시오.

0: 대장님! 감찰조에서 상황 보고 들어왔습니다.
1: 그래? 무슨 상황이야?
0: 몇 며칠 마을 주민들이 각종 핑계를 대고 강 인근을 오가고 있답니다.
1: 그들의 진짜 목적이 뭔지는 알아냈어?
0: 입을 꼭 닫고 있어서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잡아와서 신문해랍니까?
1: 아니야, 필요 없어. 그들의 입에서 저게 정차병을 찾으러 갔다고 나와도 무슨 소용이겠어. 그냥 차게 놔둬.
2: 그 지역 수비부대에게 연락해서 뭐 난고에 있는지 알아봐.
0: 예, 알겠습니다.

0: 나는 세탁부 누이 따라러 갔어.
1: 삐끈 누가 있다 그래요?
0: 아니야, 목숨이 이때까지 얼마 안 남았어. 이대로 너무 위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살펴봐야겠어. 당신이 계속 앞으로 가. 나 남아서 살피다가 이내 따라가겠어.

0: 여보당신왜이렇게앞에있어
1: 괴로군들이우리를따르고있어이대로가면안돼
0: 어그럼그럼이제어떡하
2: 당신은이거메고있다가우리가천왕들을따돌리면 그때가서오수리한테빨리피신하라고알려줘자남자군들이필경사수색할거야
0: 그럼당신은그러다너무잡히면어떡하고요
2: 그건내가알아서할테니까빨리숨어다시저숲속에숨어빨리
0: 아니여보
2: 자
0: 꼭조심하시라고요

0: 빨리 불어. 공원들이는 어디 있어?
1: 아, 나 약초 캐러 나왔어. 광주리는 이제 도망치다 버려서
0: 그러지 말. 막나 죽겠어. 됐어.
2: 영남태이가 우리 따돌리고 분명 할망을 시켜서 소식전하니까 틀림없어. 우리가 지금 다른 걸 수색해봐도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거야.
0: 그럼 어떡해.
2: 일단 데려가자. 대대장님께서 방법이 있으실 거야.
3: 밤에 조심하셔. 우리 영가
4: 소영아 말해.
3: 영가
4: 지영군 동지부터 살리고 보자.
3: 말해.

0: 아직도 음식과 약초 냄새 나는 걸 보면 도는지 얼마 안 됐을 거야. 도는지 3시간이 안 되고 중증자도 있어. 멀리는 못 가. 반경 10km 안에 사사치 수색해. 나온 거 있으면 바로 추격해. 그리고 사변에 연락해. 강릉군 부대들에게 약간 순찰을 강화하라고 요청해. 절대 놈들이 강을 건너게 해서 안 돼.
1: 알겠습니다.
0: 거기 세명 이리 와봐.
2: 是怎么了？一团的张参谋说，他们在江北的前沿部队听到了江南岸边山上传来了枪声。南岸？现在没有我们的部队呀，会不会是朝鲜游击队？有可能，和科长有关。不行，这事不能耽误，立马上和北岸的游击队取得联系，设法探听到南岸的消息。我去找参谋长报告。
3: 请示让我们侦察连的同志趁夜前往南岸寻找科长的下落。好，阿妹，你出来吧，查查报告。 먼저 가셔.
4: 안돼, 다 제명이다. 지영우 동지를 안전한 데 보내는 게 제일 중요해. 아바 이름 모르게 해라.
5: 崔大娘在说什么？嗯，我说，她说天气变了，还是让我们抬着你走吧。没事，我能行。你必须要上担架，不然不让你走了。
3: 船的地方，现在情况有变，我只好尽管冒险送你过江。
5: 你上船的地方危险吗？
3: 船还好，不太容易被发现。但是我们三个人过去，就不好说了。

0: 소란 피우기네.
1: 회장님, 여기 있었습니다.
0: 지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세 명이고 우리 조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우리가 조던 놈들이 여기로 빠져나간 거야. 주모! 발자국을 달아! 기선 추격해!